0: 지금 영락이 초고 주고도 거두 주고 좀 계절에 마도 지 당나는 중대배 애네 때막 거두 주고 좀 계절 말아봐. 자 지금 이 민주사네 지금 영락이 초고 주고도 거두 주고 좀디 그 시관실에 있어. 진짜 거기 지금 그냥 시야되기 전쟁기 집에 그거 침부 타네. 다음에 좀 된데 그 다 구르 된데 다 동물인지 된데 예배 인사 된데를 예시 그거 침부 타네 심주 시야시 로커스 심어진디 다시 지금 있는 아니 다시 스위치 되기래. 그럼 이제 전 되게, 이제 시야 되게. 안 돼도 라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말이.
1: So the Buddhism that we know as a spiritual tradition evolved around more than 2,500 years ago. That was the that's the sort of a standard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the Buddha's coming to the world. However, as far as on this question of when the historical Buddha Shakyamuni came on this earth, there seemed to be a divergence of opinions among Buddhist scholars. For example, although the 2,500 years is the standard sort of conventional calculation, however, among Tibetan scholars, for example, the great Sakya Pandita Kunga Gyaltsen, according to his chronological calculation, he argues that it has been more than 3,000 years since the Buddha came to the world. And then there is also a third school of thought which maintains that it has been around 2,900 years. So you can see that there is a divergence of opinions even on the question of when exactly did the historical teacher, the Buddha, came to this world. So when I look at this divergence of opinions and other uncertainties that these divergence of opinion suggest, sometimes I do feel that it is a bit embarrassing for the Buddhists not even to know exactly when the teacher came to the world. And on several occasions, I have made the observation, and in fact I do feel it quite strongly, that out of deep reverence and also respect, it would be wonderful if it is feasible to analyze some of the relics of the Buddha which are still available to really a close analysis so that we can have a much more accurate dating of the Buddha's birth, and this way a lot of these confusions can be clarified.
0: 제네다 좀된 대기 아니 자발리아 다 가슈레 짐기다 개브 김네 아니 김메바 로도 중네 아니 로두 가제 제제 어 타르니 뭐바서 보다 산제벤 자반 제제 차대요리 제상가 지금 가난주 전문의 대강기 배시 지 추규 멍구지 다 담바 저저 제 루규디 나무 나무지 지가시엔 자셔버로 딘데기 루규다 튐버지 나보다 먹고 있는 거와 딘난가 지레 삼청기 지 담바테다 대 젠장 소스 아니 라랑의 출루디 냠네 제베 거돌이야 도루도 왔을 때 뭐야 지 지금 그게 가시 쇠세로 뛰는 매베 제제 기인 겸니 그 떡분이야 라와디아디 해지 먼지브레 삼청기 그런 안서 더버진데 내는 이 쉬되게 내는 양양 쉬되게 꿀레도 더버거든지 그 나도 담배 전한 일이 점된 데를 그냥 선남 쳐서 시작 아주 털을 제 때는 다가 안에 아니 타바도 선지 좀 고마 토도 해야 돼 눈도 좀 봐야 되죠.
1: So if we look at the life of the Buddha Shakyamuni, who was a teacher of Buddhism, we will notice that Buddha went through a certain process of development. He gave up the comforts of his royal lifestyle and adopted a monastic way of life, and also went through a period of 6 years of ascetic spiritual practice, and as a result of which Buddha displayed the act of attaining full enlightenment. So we can see that in the life of the Buddha is exemplified a certain principle, the need for hardship in one's spiritual pursuit. And this is also true of the life of the teachers of many other spiritual traditions. If you look at the lives of these great teachers of the world religions, you will see a certain similarity. One important similarity is that all of the examples, the lives of the great teachers, exemplify the need for pursuing a spiritual path through hardship. And I think this has a very important significance, a message. The message is this, that the followers of these teachers, if they wish to attain the spiritual aspiration, spiritual realizations that they aspire for, then they really need to go through a process of hardship and perseverance. Because sometimes, and this is what I also believe, think, and also I often tell people, that sometimes there is a tendency amongst the followers of the Buddha, for example, the thought somewhere in the back of our mind that, yes, Buddha really did all the hardships. He went through all of those hardships to attain enlightenment. But we need not do this. We can somehow attain enlightenment by not giving up the comforts and luxury that we are attached to. Somehow, in the back of our mind, there is probably a sense that we are more fortunate than the Buddha. Buddha had to go through all of those hardships, but we can attain the same level of spiritual state, but without the cost of having to go through hard asceticism and endure hardships as the Buddha did. However, this I think is wrong.
0: Da, jumden degi, ene ngoba zoba san ge ne, thoma ene yu warasili ya, ene chongo thangbo di kwana yin bari. Damba shile zamde, ene ngo chongo kwana bari.
1: So, following the attainment of the full enlightenment, the Buddha, when he first began to give public sermons, teaching what he has realized, the first public sermon that he gave was at in Varanasi, and the theme of that first public teaching by the Buddha was the Four Noble Truths. And I feel that the Four Noble Truths,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really lays down the basic framework of the Buddha's teaching.
0: Chen da jum de de rang ni ene kim ne kim ba rob du chung ni rang jung gu ne da nyam ba zo na de ne ene ji khorong ga de gu shing o de ne ya la so ba ji khorong ga de de de de ene kasol pge yishin gon du ju ni ji de ne ge tha ne da rob du chung she ga da jum de de tam ba rang ni da ene khong khor zo di di kimne kimne ba rodu chungwa sangjul ne de cha de gare do sene da nangbe ene gaso ri bge tembe na le ya rabjung mulmi ta bge tenzen zini tembe zinju besun cha de gaso ri bge kene chimu cha de gare
1: So the Buddha himself, if you look at the Buddha's life, Buddha himself gave up the comforts of the royal lifestyle and adopted an ascetic lifestyle and led a celibate way of life by taking certain ordination. And also amongst the first disciples of the Buddha, such as the five disciples of the Buddha, all of them also took the vows of celibacy and grounded their spiritual practice on such a lifestyle or way of life. And because of this, in the history of Buddhism, from its first evolution, the members of the monastic or order, members of the ordered communit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t teaching.
0: Due ene la leng kwa di di ene khor gi ka so ri ge long zu 아니 링신데 영 링신데 영배 그돌이야 아니 준대달이야 갈로 쇼고 쇼고 쇼기체 도스는 준대데가 마 잡는 게 능는 게 아니 방라 두두 샤워래 신 소화자단 두스 샤워래 잡아든 듯이 키고래 따와든 듯이 키고래 신에 나도 저테디 마 준대데가 마 그도 그도로 막 갈로 능게 능게 능게 신 도스 신에다 뒤에 로단데 이리 차버래 뒤에 친구로 단데 이리 차버래 제네다 대단 체브지 그게 응시이니 그게다 냠는 시알이야 아니 그게 담바실이야 담바시 남샤지 시베 타네 다 라링게 인도잖아 아니 자조 소중게 남고 타네 단 로야지 송요아래 다 달라 토마레니 가쇼르 그게 신의 주비아직다 대내에니 상동 주비아직 제다 신의 주비아 달래야 신의 그게 심 지지발이야 파도 중에 조디 친구 친구지 자 근데 인도 지 괴변년 볼이야 토마에니 믿고 거미야 믿고 거미야 아 다가는 신기에니 에니 믿고 가서라 랑글류 네파에니 이제 변화 서식기로 가고 미팅했었다고 지금 전쟁이 막 고민하다 얘기 간다 괴변년 뭐 해지 지기 역사래 아 되네니 미드 파트 미드베 다 킹르 파베 쳐버지 파트 야 초드 전에 야 초드 유르잖아 갈래 이니 미드 탑탑탑 등도 와 미드 이게 민정부 타자를 옆에 루버 참어져 쌓았더니 도스네다 미드로 소야 되기 지회년 뭐 해지 지기 역사래 다가는 신기 우종리야 아니 미니 미고 우종 따라짱짱리야 상담에 도스전에 아 니야로 지지기 신의 주야 조오들이 인사래 아니 되네마 상동의 수수도 시를 근데 쟤네마 고민하자래야 아니 류 자반이샤네 소원지게 아니 자반이샤 신의 마 고민도 가시고 그게 메다와다 동야와다 다음에 된디디 지금 롤의 샤윤도 다 남배 추억에 배 냠는 티브 기간 레임이야래. 다 심어르디. 엔 데네네 데네데보다 빵랑 주도리야 추신도 그게 쩐데. 엔이 양다 봉어시 냠네. 달라 데네 신 지식이 띵인지기 연데 루용이 늦자네. 엔이 주제 쩐데. 엔이 양다 봉어시 냠네. 달라 데네 신 지식이 띵인지기 연데 루용이 늦자네. 엔이 주주기 강바. 주주기 강바시. 디디기다 초아체니 그다 디디기다 가다 초아체니 아니 지 대발로 써버 디디고 샤는 먼저 하시겠다 또 전부지 대서 원 뭔가다 대서 또 뭔가다 아니 팔라야나 게 샤주야나 뒤 어디서 제디 아니 공원도 시야지 송도와 나와 디디기 람주주디 나도 넘겨한다 빨리기 되나네 송셔버디 다 저거 디디 진사리
1: So if you look at, given that members of the Ordant monastic community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a's teaching from its earliest stages of evolution, we also know that the practices pertaining to monasticism is very important part of the Buddha's spiritual tradition. And if you look at the evolution of the Buddhist monasticism and how the various monastic precepts and the ethical codes were developed and established, we find that often whenever a new situation arises, a question is raised to the Buddha, how to address that problem and how to resolve a particular dilemma, ethical dilemma. And then Buddha gave instructions on how to do that. A new precept was established. And then again, a new situation arises. Another question was raised. Buddha gave another explanation. A new precept evolved. So it is through this process of evolution, Buddha gave another explanation. A new precept evolved. So it is through this process of evolution, finally, all the complete ethical codes for the members of the monastic order evolved. And through this way, a certain way of life, a certain lifestyle was adopted, and also the conduct, what kind of conduct

0: 자, 얘는 담바 산재이지. 그게다 뒤지에 감다 메바드 삼바. 지 주붕, 지 계정, 계디시 동스체네. 아바가 숭배, 난게, 엔다 숭배, 소지디, 엔다 시징 숭디, 지기 아래. 자다, 제네다 렉자기 다 가서 렉자 중로 된다 렉자 갈 된다는 게 다 산지 그게 최 탈사 지 야나레 엔 야나네 파 탈대베 아니 일본도 코리아다 베트남다 야 대신 네 가서 다 야네 베네 야 주 소유 Ini urus hukum kita, jangan jadi jadi nakal ya. Dah dewe, tahu jadi nampak jadi sama lagi. Siapa ni mesti tanya juga ni. Cik je tu, juru cembur cembur mana yang nama tu aje, dah sama tanya cari juga ni.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 so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belo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um of Sanskrit as the language. And so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as a language flourish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hina, from which it then went to Japan, Korea, and Vietnam. And then it flourished in Tibet, from which the transmissions were then went to Mongolia and also a few republics in present-day Russian Federation. So in all of these countries where the Buddhism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literature were flourished, recitation of the Heart Sutra is an important part of spiritual practice.
0: 다데네한테 링시 나마 소원을 제 아니 좀 된데 괜히 가셔를 그게 다 잡을 분들이 아니 시진 숨제 다 대급이야 아니 진짜 다 산지 좀 된데 경구세 연대 군대기 다 기부 담바 코라라야 아니 최근조로 되네 다 중대바 실제 파도 치벌로 되네 다 아니 고반디 당원도 잡아 근데 이제 자네 골랑도 되베 최디 산지 중요히 최 잘